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거년 5월 19일의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도나치 당정 영도들은 시회의 중심에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관람하면서 이 중대하고도 장엄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견증했습니다. 7월 1일 시당위 서기 당진생의 주최하에 2026년 제9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뉴스입니다.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이날 도나치 당정 영도들은 시회의 중심에서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관람하면서 이 중대하고도 장엄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견증했습니다. 시당위 서기 당진생, 시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양군신, 시종협 주석 려수생 및 기타 부연급 이상 영도들은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한 중요한 연설을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회의 참가 인원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중국 공산당이 100여 년간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분발 전진한 웅대한 여정을 계통적으로 회고하고 당이 인민을 이끌며 창조한 역사성적인 성과를 깊이 있게 총화했으며 새 여정에서 앞으로 분투할 행동 방향을 명확히 했는데 이는 100년 분투 역사에 대한 심심한 예찬일 뿐만 아니라 현대화 새 여정에서 분발 전진하고 인민의 방대한 역량을 응집하는 동원령으로 기필코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이 신념을 견정히 하고 용왕 매진해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도로에서 새 시대의 화려한 편장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격려했다고 분분히 표했습니다. 7월 1일 시당위 서기 당진생의 주최하에 2026년 제9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는 습근평 총서기가 산동 덕주 고찰시에 한 중요한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중앙 당건설 사업 영도 소조 제24차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상관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해야 하는데 양식 안전 중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경작지 보호 밑선을 굳게 지키며 흙토지 보호와 고표준 포전 건설을 참답게 잘해 양식 종합 생산 능력을 안정적으로 제고시켜야 합니다. 향촌 부민 산업을 대폭 발전시켜야 하는데 계속해 공업화 사유로 농업을 계획하고 콩, 인삼, 식용균, 잣 등 특색 산업을 최적화하며 장백산 지방 중약재 산업 고리, 식용균 산업 시범구 등 특색 업종 형태를 다그쳐 계획해 일향 일업, 일촌 일품의 실현을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 농촌 주민들의 생활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하는데 도시 갱신, 노후 아파트 단지 개조, 도시 농촌 도로망 등 기초시설 체계 승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교육, 의료, 취업, 양로 등 공공봉사 공급을 계속 최적화하며 전력으로 상시화 빈곤 부축을 참답게 잘해 군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당건설 심화로 기층 관리를 이끌고 군중들을 위해 참답게 사업하고 실속 있게 사업하며 난제를 많이 해결해줘야 합니다. 또한 계속 형식주의를 정돈해 기층 부담을 경감해줘 촌 간부들이 더욱 많은 시간과 정력을 군중을 위해 봉사하고 발전을 추진하는 데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상하는 정확한 정치 업적관 수립, 학습 교양을 참답게 추진해야 하는데 인민을 염두에 두고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사업하는 총 요구를 밀접히 둘러싸고 네 가지 심층 학습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주며 학습, 조사, 개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해 정확한 정치 업적관이 머리와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고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엄격히 요구 표준과 대조하며 중점으로 형식만 중시하고 실제 성과는 홀시하며 뚜렷한 업적만 중시하고 잠재적인 업적은 홀시하며 단기적인 성과만 중시하고 장원한 미래는 홀시하는 등 뚜렷한 문제를 정돈해야 하는데
개정 정돈 목록을 동태적으로 갱신하고 학습 교양을 전시 중점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고품질 발전 실적으로 학습 교양 성과를 확실하게 검험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6월 30일 주당위 통전부 상무부부장 조홍강은 도나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강연했습니다. 주당위 통전사업 영도소조의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에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강연활동을 전개할 때 관한 통지 요구에 따라 조홍강은 도나서 강연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강연 과정에서 조홍강은 연변전소적 자치주 기층 종교사업 실제와 결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출범의 립법 배경, 핵심 요의와 정신실질을 둘러싸고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조홍강의 강연은 리론 정책의 깊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사업 조치가 있어 아주 강한 정치성, 지도성과 대비성이 있었고 금후 종교활동 장소관리 규범화와 기층 종교 영역 사업을 잘할 때 대해 방향을 제공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류국권이 강연 활동을 사회했습니다. 류국권은 강연을 사회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각 종교단체와 활동장소 책임자들은 시범인솔작용을 발휘하고 법규정책 선전과 우환조사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종교교직자들은 주동적으로 대세에 융합돼 자고적인 언론을 과감히 규탄해야 하는데 사상적인 높이에서 민족단결수호와 국가통일수호를 가장 우선적인 정치인 책임으로 간주하며 실제 언행으로 각 민족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해야 합니다. 각 향진과 가두 관련 사업 일꾼들은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종교 사무를 격자화 관리에 융합시켜야 하는데 법에 따라 직능 리행을 규범화하고 봉사 지도를 강화하는 등 방법과 조치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기층 종교 영역에 확실하게 시달되고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도나 10가지 행동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도시 생태환경 관리 성과를 1층 공고히 하며 도시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연일간 시공 현장 먼지, 음식업소의 기름 연기 등 도시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현상에 대해 집중 단속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행동 과정에서 사업 일꾼들은 기층 일선에 심입해 거리 주변의 음식업체를 일일이 방문하며 중점으로 기름 연기 정화시설 규범 설치 여부, 정상 가동 여부, 전기 세척 보수 여부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모든 음식점에 대해 현장에서 동태적인 서류를 작성한 동시에 정화 능률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개정하도록 통지를 내리고 추적 방문을 진행해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기름 연기의 피해를 받는 우환을 확실히 해결했습니다. 집중 열공급 대상 등 대형 시공 현장에서 집법 인원들은 책임 단위들이 먼지 제거 설비를 구전하게 배치하고 습법 작업을 시달하며 노출된 토방을 완전히 덮고 출하 차량을 전면 세척하는 등 경성 조치를 확실하게 시달하도록 엄격히 지도했습니다. 집법 인원들은 또 공사장 출입구에서 토사 운반 차량은 반드시 부착된 흙을 세척한 후 주행하도록 함으로써 차량이 흙과 먼지를 달고 주행하며 흙먼지를 떨구는 현상을 두절하고 공사 현장 내의 도로에 대해서는 매일 정기적으로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로 공사 현장의 먼지가 확산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습니다. 집법 인원들은 또 야간 순찰 관리 통제 빈도를 늘리고 규정을 위반하며 거리에서 꼬치 구이를 하는 현상을 엄격히 조사 처리하는 동시에 교육 계도, 독촉 개정 등 조치로 경영호들이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주체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 시도시행정집법국은 상시화 순찰 더하기 전문관리 기재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확실한 관리 통제 능력을 제고하고 계절성 예방 통제 조치를 세밀화하는 동시에 군중들의 신소제보 경로를 원활하게 소통시켜 공동관리의 합력을 형성하고 더욱 세밀한 관리, 더욱 엄격한 집법과 더욱 따뜻한 봉사를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로 살기 좋은 도나 생태의 문명 바탕색을 더욱 빛나도록 하게 됩니다. 도나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